0: 하나님 꼭부터만 사콜롬 베마르 오브노티 카나바에는 아브네울로 자도콜리자르사마니 우르더모티 데볼마니 카랑고 자도콜리자르사마니 카나바에는 아석자라 카나바이카 카나니 꼭부록 반다니 아와예 바탕도 따부 카나바에는 기란마라 데볼마니 카랑고 자도콜리자르사마니
1: 오랑이자 Run, let's do so. Be young, come again.